0: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태양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

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9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이 갑자기 길게 밀리는 건 사고 여파입니다. 한강철교 부근에서는 차량이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반포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입니다. 한편 오늘도 평소 토요일과 다름없이 오후 시간대 서울시내 도심 곳곳에서는 집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고속도로에는 도심을 빠져나가는 차량들로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대로 숭례문 쪽으로 가는 길 시의회 앞에서는 그 방면 전차로를 막고 집회 관련 무대 설치를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남사진이 부근 2,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근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 습도는 43%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 길 국민대 램프를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부근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그 밖에 도로에는 1시간 사이 정체 구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도심 청남대교 쪽으로 가는 길 복정교차로부터 탄천일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나고 이후 청담대교 남단까지도 서행 정도로 통과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청담대교 교부터 가양대교 사이 거의 대부분 구간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또 서울 도심 광교 부근인 우정국로와 남대문로 종로 1가에서 을지로 입구역 구간 행사로 인해서 그 방면 전차로가 차단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5도, 습도는 38%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5: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0: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1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 가는데 하월곡 램프 부근 하위 한계차로 쪽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쪽이라 부근 차로 변경에 유리해서 지나셔야겠고요. 그 밖에 도로들 1시간 전과 비슷한 구간에서 밀리는 가운데 돌발 상황도 계속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데는 청담대교 조금 지난 지점 5차로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동포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 쪽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내 광교 부근인 우정국로와 남대문로 종로 1가에서 을지로 입구역 구간인데 행사로 인해서 그 방면 전차로가 차단돼 있고 반대편 차로를 둘로 나눠서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도, 습도는 37%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덕소 3패부터 서종 부근까지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2도, 습도는 3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현재 서울 기온이 30도까지 올랐습니다. 햇볕 뜨거운 한낮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신다면 지하철 이용을 권해드립니다. 여러 건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연이어 열리면서 평소 주말보다도 더 혼잡한 상태인데요. 세종대로 서울역 방면은 동화면세점에서 덕수궁 대한문 구간 전체 차를 절반을 맞고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고, 여기 조금 지나 옛 삼성본관 앞에도 3개 차를 막고 집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지하철이 오면 나오려는 사람을 해치고 몸부터 들이댑니다. 엘리베이터에선 문이 닫히려고 하는데도 닫힌 버튼을 수십 번 눌러대죠. 인터넷 속도가 좀 느리다 싶으면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고 채 초록불로 바뀌기도 전에 횡단보도에 내려섭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미국 내과 의사인 레디 도시는 이런 걸 시간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누가 빨리빨리 하라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달아나는 것 같은 기분에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아서 스스로를 재촉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시간병이 악화되면 만성 근육통이나 피로, 속쓰림에 시달리고 불안이나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치료법용 단 한 가지랍니다. 몸도 마음도 여유롭게 사는 거.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만 덜 바쁜 하루 보내보자고요. 그렇게 모인 하루하루가 여유를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6월 13일 토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청춘소년단 블루라군.

사람이 시간을 관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시간에 매여 정신없이 살아가죠. 이 시간병에 걸리면 몸과 마음에도 병이 나고 결국에는 인생에도 중병이 생기는 법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덜 바쁘

바쁜 하루. 우선 이거부터 시작해 봅시다. 좋은 음악 고가를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네가 인간이야 호통의 달인 개그맨 최국과 함께 대신 환해주는 남자 대화남 다시 듣게 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힘든 싱어죠. 최신영 씨가 부릅니다. 있는 거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닌데.

0: 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니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겄다. 사업 문제.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우리 최후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허통이 아니고 허통의 달인이죠.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국 씨 나왔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0: 이거 왜 안 들고 들어왔어, 대본을?
1: 없어요. 없어, 없어. 없더라고.
0: 그 빈손으로 온 거야?
1: 네.
0: 저 돈가스가 안 줬어?
1: 줄 때 있고 안 줄 때 있고. 아니, 이거 좀 이게 대본을 좀 여유 있게 좀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
0: 종이가 없나 보다.
1: 여분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분을. 왜 이렇게 모자르게 만들어놨어?
0: 그러지 마.
1: 대본을.
0: 없대 종이가 이제
1: 야. 아 여분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여분을
0: 자.
1: 아 진짜
0: 슬프다 슬퍼 아 이거 저기 그러네 돈가스가 그렇게 얘기했대 이 정도 이렇게 오래 했으면 8년 가까이 했으면 이 정도는 외워서 하라고
1: 야 근데 신경이 안 해요 저 안 해요 저 일주일에 한 번 해서 그런지
0: 야
1: 안 해요 저
0: 정말
1: 아무튼 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이거

0: 사정도 있고 하니까.
1: 그래요. 자.
2: 여기는 진짜 저기 종이가 모자라서 그럴 수 있어요.
1: 아니 정말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
0: 그러니까.
1: 없어 종이가.
0: 아 언제쯤에 여기
1: 종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 예. 근데 조금 전에 뭐 휴대폰 뭐 이모 그거 누구야?
0: 예, 예 그 제 조카.
1: 조카가 전화를 한 거야?
0: 처조카라고 해야 되나?
1: 예.
0: 와이프의 조카.
1: 그렇지.
0: 그러니까 저희 캐나다에 사는데 네, 결혼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왔어요. 한국에 좀 놀러 왔는데 저희 집에 좀 있었거든요.
1: 아, 그 이모부 그러면서 전화를 한 거구나.
0: 네. 오늘 가는 날인데 아~ 아침에 인사를 못 하고 나와가지고
1: 인천공항에서 이제 작별 인사하는 거. 지금 파야 그러면.
0: 아니, 너 또 어떻게?
1: 아, 괜찮아. 네? 이따가 노래 나갈 때 한번 하든지.
0: 네? 네, 이따 노래
1: 나갈 때. 비행기에 타고 왔네.
0: 모레스 마트 5시 반인가?
1: 아, 그러면 이쪽 노래 나갈 때 통화하세요. 자. 자, 이제 슬슬 이제 시작을 할 건데.
0: 네, 네, 그렇습니다.
1: 예. 종이는 한 장 바꾸면 이거는
0: 예,
1: 읽어봐.
0: 여러분들.
1: 이거,
0: 이거. 좀 요즘 네. 너무 짜증나시죠? 화도 많이 나시고.
1: 청취자 동료 예. 멘트.
0: 장사하는 데서 짜증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예. 이런 정말 화나는 사연 있지 않습니까? 뭐, 아우, 정말 뭐, 갑질 뭐 이런 거 고발해 주셔도 좋고, 돈 떼인 분들 예, 상담도 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고민 짜증 불화통 네.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래요. 제가 왜 이제 네가 인간이야 이것만 하지 말고
0: 네.
1: 최근에 왜 이제 여러 가지 좀 해보자. 그래서 저 일론 머스크 스타쉽 태워서 화성 보낸다 이런 것도 있고 내가 형이 하나 또 발견.
0: 또 뭐 하셨는데.
1: 저기 돈가스 PD하고 얘기하다가
0: 네네.
1: 제가 이 실없는 소리를 하더라고.
0: 예.
1: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야 가스 새는 소리 하지 말라고.
0: 아, 가스 새는 소리 하지
1: 어때
0: 마.
1: 이거?
0: 어디, 가스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1: 돈가스.
0: 아?
1: 돈가스.
0: 돈가스?
1: 그, 아니 LPG 가스다 생각하고.
0: 가스, 그러니까 방구 얘기하는
1: 거 가스 새는 예.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어때?
0: 아 좋은데요?
1: 그죠?
0: 예.
1: 이걸 또 오늘 많이 써먹자.
0: 가스
1: 새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
0: 근데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게 좀 애매해져요, 좀 코너가.
1: 아, 네. 내가
0: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잖아.
1: 아, 그러니까 형이 그럴 때 제때제때 네. 열려를 대줄게.
0: 알았습니다.
1: 그냥 따라만 하면 돼.
0: 알겠습니다.
1: 자, 문자를 오늘 많이를 안 보내주고 계신데, 자, 한 분이 보내주셨네. 242번님. 꾸기형아, 아, 글쎄, 오늘 아침 자전거로 출근하는데요. 또 하천변에 쓰레기를 버렸어요. 꾸기형, 혼내줘요. 아우, 미치겠어.
0: 아, 그래서. 왜 이렇게 버려, 쓰레기를? 왜 이렇게 자꾸.
1: 사장님을 했잖아. 아, 이게 뭘 버린 거야?
0: 아니, 이거 뭐 매주 이렇게 이런 사연이 계속 와, 이거 진짜.
1: 하천배 숲에다가 헝겊 조각 같은 건지, 손뭉치 같은 건지 막 버려놨어.
0: 아니, 뭐, 어떠, 아니, 중장제 네?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되잖아, 그냥! 왜 이거 왜 여기다 버려, 여기다가. 더럽게 진짜 냄새나고. 여기 사람들 이렇게 산책하고 이렇게 좀,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좀, 크, 기분 좋게 나왔는데, 쓰레기 있으면 이거. 기분이 멋 같잖아요.
1: 좋아 좋아. 네가 인간이야.
0: 네가 인간이야? 어째 버렸다가. 가지고 기사빨에
1: 주워.
0: 주워.
1: 그렇지.
0: 아 정말.
1: 저거
0: 아,
1: 한번
0: 이런 짓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진짜로. 아니 쓰레기 그거 버리는데 있잖아요. 있잖아. 거기에 종량제 봉투 얼마나 한다고 그거. 왜 없어? 종량제 봉투가 안 팔어? 팔잖아요.
1: 여왕벌 봉침 맞고 싶냐? 그래.
0: 여왕벌 봉침 맞고 싶어!
1: 아, 좋았어. 자, 이번에는 3983님. 19형, 9기형 안녕.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혈압까지 올리는 일이 있어서 대신 화 좀 내달라고 문자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같이 보내셨네? 공장 안에 무슨 사진 같은데?
0: 이게 뭐야, 이게?
1: 그러니까 사진은요, 파주 금천 공영 주차장인데요. 저희가 공장이 아니고 공영 주차장이래. 그런데 저렇게 캠핑 트레일러를 주차해 놨어요. 아, 저게 저 차꽁문에 달고 다니는 차 트레일러네. 물건 싣고 다니는.
0: 네.
1: 번호판이 없으니 주차비도 안 내고 주차장을 개인 차고처럼 쓰고 있습니다. 모두의 주차장을 개인 차고처럼 쓰고 있는 저 파렴치한한테 구기용 아주 시원하게 화 좀 내주세요.
0: 네.
1: 당신, 이렇게 써. 모범 답안을 보내줬어. 당신, 염라대왕하고 면담아 보고 싶어? 이렇게. 잠깐만. 선물로 목이버섯 주시면 잘 요리해서 장모님 드리고 싶습니다. TBS 정상화 응원합니다.
0: 아이고.
1: 자, 일단 저걸로 해. 당신, 염라대왕하고 면담하고 싶어?
0: 뭐야. 그 공영주차장에다가 트레일러를 이렇게 계속
1: 그렇지.
0: 대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1: 그렇지.
0: 돈도 안 내고.
1: 번호판도 없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
0: 네가 인간이야?
1: 아, 좋아.
0: 네가 인간이야? 당신! 염라대왕하고 면담하고 싶어?
1: 좋아, 좋아.
0: 1대1 면담하고 싶어? 안 좋은 얘기하고 싶어? 생각이 안 난다.
1: 가스 새는 소리 하고 싶어.
0: 가스 새는 소리 하고 있어 정말. 어? 여왕벌 봉침 맞고 싶어. 또 뭐 있지?
1: 됐어. 이 조금 이따 다 알려.
0: 척추를 확 꺾어버리자.
1: 정말잖아. 이게 무슨 새소리야?
0: 이게 무슨 새소리야? 그렇지. 한 번에 다 풀면 안 돼요. 하나씩 해야지.
1: 아니, 계속 해야지. 예. 네. 그래야지 알겠어. 청취자들이 각인이 되지. 자, 이번에.
0: 문자 보내요!
1: 문자 좀 보내주세요.
0: 뭐 하나도 안 와, 이거 진짜!
1: 아니, 문자를 안 보내주시니까.
0: 나 무시하는 거야?
1: 무시한다, 너. 저 무시하는 거야, 지금.
0: 아, 나 무시. 나도 나름대로 여기 지금 40분 걸려서 왔어! 와서 한번 좀 문자 좀 보내주고 화나는 일 왜 없어? 요즘 겁나 많잖아요. 아 대신 화를 좀 내드린다
1: 말까 2583님께서 신청곡과 함께 이제 문자를 보내셨네. 안녕하세요. 두 분 코너만큼 질리지 않는 프로는 70평생 처음이에요. 저희보다 선배님이시네. 같은 재방송을 들어도 매일 들어도 질리지도 않고 재밌고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시험을 봤는데 5일은 닷새, 6일은 엿새, 네. 7일은 뭘까요? 그랬더니 답은 1회 아닙니까? 1회?
0: 그렇죠. 네.
1: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내 아들은 뭐라고 썼냐? 네. 어렵겠지요. 1학년 아이는 몬세모 자 돌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답을 참새라고 썼어요. 아,
0: 7일을,
1: 그러니까 닷새, 엿새,
0: 참새.
1: 나이 맞춰서.
0: 7세라고 할 줄 알았는데 참새라고 했네. 똑똑하네, 이거.
1: 아, 선생님도 네. 배꼽 빠지게 웃으셨고요. 네. 그렇게 웃었던 때가 엊그저 같았는데. 네. 온 40년이 흘러버렸네요. 아이고, 그렇군요.
0: 초등학생들이, 네. 초등학생들이 애들이 참 창의적이었군요. 그때 형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아빠인가? 뭐, 고성방가.
1: 고성방가.
0: 고성방가 네 글자로 뭐냐, 아빠인가?
1: 그렇지. 우리 아빠인가? 네. 그래서 신청곡이 있습니다. 참새야로 송창식 씨 노래를 듣고 싶다.
0: 야, 이 노래 진짜 오래간만이다. 와.
1: 2583님.
0: 야, 바블로 피디님 진짜 이 선곡의 제왕이야.
1: 여보세요. 네? 선곡은 이제 청취자가 하셨다고 2583님.
0: 아, 그러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1: 자. 2583님 형님께 띄워드립니다. 송창식 참새의 하루.
0: 이 노래 들으면 계속 놀고 싶어 그냥.

0: 네, 40년 전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고 그랬나? 5학년 때였다고 그랬나? 그 참새를 네. 써가지고 난센스 기주를 했다고. 워낙 1회가 7일. 네. 1회라고 해야 되는데.
1: 다스였어요? 네. 참새.
0: 참새를. 네. 아, 그래서 저도 노래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어. 네? 어떤 할아버지가. 네. 너 이거 아마 알 거야.
1: 뭔데?
0: 할아버지한테 그 손자가 와서 네. 할아버지 오늘 숙제가 5대양 6대주가 뭔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5대양은 모르겠는데 6대주는 안다 그러면서 네. 이렇게 쓰라고 그랬대. 뭐라고? 소주, 맥주, 꼬량주.
1: 양주.
0: 그러다가 마지막 여섯 번째를 뭐라고 썼냐면 막걸리라고 썼다는 거야.
1: 아, 막걸리. 막걸리는 리잖아요.
0: 아이가 이제 다음날 네. 애가 가가지고 학교 가서 네.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또 헐레벌떡 쫓아와가지고 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 막걸리는 아니래요.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야. 아참 막걸리가 아니고 탁주다.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1: 아 참 진짜. 네. 네? 아 그걸 또 선생님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또 가서 그거 그대로 얘기한 얘도 참 대단한데.
0: 내가 난센스 퀴즈 하나 더 내줄까?
1: 아, 예, 예. 재밌네.
0: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피가 있는데 뭔지 알아?
1: 즐겨 마시는 피요? 어. 피?
0: 어, 피.
1: 즐겨 마시는 피가 뭐지? 어,
0: 커피.
1: 아, 커피. 아,
0: 네가 한번 내봐.
1: 오, 이건 예?
0: 네가 내봐.
1: 저? 어. 아, 전 그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0: 아, 개그맨보다 제가 퀴즈를 더 잘 냈습니다.
1: 가끔씩 이런 개그 들어도 진짜 뭐 되게 좀 향수를 느끼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0: 아이고, 예. 자, 이제 7242번님께서 긴 문자를 보내주셨네. 자, 화낼 준비됐죠? 일구행님, 채국 씨, 양주시에서 개인 택시 운행하며 항상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요. 술 취한 손님을 모셨는데 가는 도중에 빡 하고 방귀를 거리낌 없이 꾸고 웃더라고요.
1: 아, 방귀 소리가 빡 하고.
0: 아, 얼마나 이게 폭발력이 있으면 빡 소리가 나냐. 빡! 완전 가스 새는 소리네, 이거. 어? 그래서 창문을 내리면서 방귀를 실내에서 꾸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손님이, 아, 이거 생리현상인가 어떡해요? 그러면서 왜 추운데 왜 창문을 내렸냐고 대래 짜증을 내더라니까요. 꾹 참고 목적지에 다 왔을 쯤에 다시 뽕 소리도 아니고 이번에도 빡 하고 또 뽕 뜨라니. 야, 뭔 소리야 또 이건. 밖에서 빠블로가 또 허유광까지 넣네. 그리고는 혼자 희죽희죽 웃더라니까요.
1: 왜 웃어?
0: 공공장소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 그렇죠.
0: 최우 씨. 방귀 끼고 사과 없는 이 방귀 손님 혼 좀 그러니까. 내주세요.
1: 생리현상인 건 이해를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0: 그걸 두 번씩이나 꿔.
1: 왜 웃어?
0: 두 번?
1: 방귀 끼고 왜 웃어? 사람 진짜 냄새나 짜증나 죽겠냐? 어? 그리고 방귀 소리가 빡이 뭐야 빡이? 빤스 찢어지겠네. 어? 아니 근데 이렇게 끼면 진짜 아이고, 찢어진다니까.
0: 그러니까.
1: 찢어진 적 있어요.
0: 아니 그거. 괜찮았어. 빤스 찢어진
1: 거야. 이기적이야 인간아. 어? 아니 좀 조용히. 조용히. 아니 정방구가 나올 것 같으면 창문을 딱 내리고 그렇게 그치.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맞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그 밀폐된 공간 아니야. 기사님 눈 매워.
0: 봉침 맞고 싶어 그래.
1: 아, 나 정말 가스 새는 소리 하고 있어.
0: 여왕벌
1: 봉침 맞고 싶어. 맞아 보. 네? 봉침 한번 맞아 볼 테야. 뭐라고?
0: 여왕벌 봉침 맞고 싶어.
1: 여왕벌 봉침 맞고 싶어.
0: 자,
1: 또 뭐 있더라? 아, 그거 있었는데. 아,
0: 또 가르쳐줘?
1: 밥 숟가락 놓고 싶어.
0: 아, 그거는 좀 약간 좀 그렇고.
1: 너무 센가? 너무. 아니 젓가락으로 드시라고요.
0: 아, 예. 저거 해 그러면.
1: 뭐.
0: 저 스타쉽 태워서 화성 보낸다.
1: 아, 그거는 진짜.
0: 아, 여기까지만 하고.
1: 그거 말고 제가 딴 걸로 좀 바꾸면 안 될까요?
0: 아, 니 너도 좀 해. 형이 맨날 네, 가르쳐 주잖아.
1: 너무 그, 저 일론 머스크 띄워주는 것 같아가지고.
0: 이번에는 8750번님의 사연입니다. 내 나이 67살입니다. 큰아들은 43이고 작은아들은 40살이고요. 근데 장가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신랑감으로는 손색이 없는데 장가 가서 애기 낳으면 엄마 힘 있어야 봐준다. 가끔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속상하고 화나요. 우리 아들 장가 좀 가라고 좀 독촉 좀 해주세요. 어머니신가 봐. 에? 네,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
2: 장가 가라고 화를 낸다고 뭐 이렇게 가지는 것도 아니고.
0: 독촉을 좀 해달래. 예? 최국 씨가. 이분 전화, 어머니를 전화 연결해.
2: 아, 진짜요? 네. 오래간만이네.
0: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예.
0: 어디 계세요, 지금 동네는?
3: 아, 지금 김포 고촌입니다.
0: 아, 네. 가까운 데 계시네. 최국 씨 인사.
2: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촌이세요? 저 가까이 있어요. 저 안녕하세요. 검단 살아요, 검단, 저는.
3: 최국 씨 맨날 혼나는 거 맨날 잘 듣고 있어요.
2: 아유, 야, 어머니. 애기를 좀, 애를 좀, 그래도 좀 늦게 낳으셨네요. 그 당시에 비해서.
3: 아, 예.
2: 30대에 나서.
3: 장가 안 가고 너무너무 속상해요. 다른 집들은 다 갔는데.
2: 그러니까 왜 장가를 안 가? 아, 큰일 났네. 애들이 멀쩡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잘하잖아요. 손색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3: 네, 맞아요. 너무너무 착하고 동네 어르신들이 어쩜 저렇게 애들이 착하냐고 그래.
2: 아,
0: 그 자녀는 이렇게 아들 둘이세요?
3: 네.
0: 따님은 없고?
3: 딸 없어요.
0: 저기 남편분은요?
3: 남편분은 작년에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2: 아이고.
0: 그러면은 지금 아들 그러니까 둘하고
2: 텐데,
0: 아들 결혼. 둘하고 세 분이 같이 잘 살고 계신 거고.
3: 네.
2: 그러니까 어머니 보시기에 그 아드님이 결혼을 그러니까 비혼주의인 거예요. 그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고는 싶은데 여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3: 친구분들이 네. 가끔 소개팅을 하고 그러는데.
2: 네.
3: 이렇게.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2: 아, 눈이 좀 높은가? 아드님들이?
3: 아니, 그러진 않아요. 요즘에 이제 일이 좀 바빠서.
2: 네.
3: 또 이렇게 시간이 좀 안 나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2: 아, 그 아들은 뭐라 그래요? 자꾸 장가 좀 가라고 그러면 아들은 또 뭐라 그래?
3: 엄마, 나 또 2년 되면 가죠. 뭐, 이제 이러긴 하는데. 요새는 뭐 다들 늦게 가고 하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주변 지네 친구들은 그냥 거의 다 갔고 그냥
0: 그러겠네.
3: 한 5명만 얘하고 포함해서 두세 명만 안 가고 7명이
0: 그게 또 더군다나 저 손주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딴 친구들.
3: 그럼요. 그럼요.
0: 그럴 때 제일 부러우시겠어요.
3: 뭐 엄청 부러워요.
0: 아, 진짜 부러워. 너 최고의 웃을 일이 아니야 이 사람은.
3: 그러니까.
0: 이,
3: 맞아요.
0: 이 연세쯤 되면 당연히 저런 생각을
2: 맞아요.
0: 하시지.
2: 예. 왜냐면 저도
3: 아니 웃고 그러세요.
2: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왜냐면 제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왜냐면 저희 개그맨들은 결혼식 사회 많이 보잖아요.
0: 네.
3: 근데 네.
2: 저도 결혼 좀 늦게 한 편이라 결혼식 사회 볼 때 결혼하는 그 신랑이 너무 부러운 거야 언젠가부터.
3: 네.
2: 그런 마음이 또
0: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저기 어머니 말이에요.
3: 네.
0: 저 아들 큰 아들이 이제 장가 가거나 둘째 아들이 네. 장가 갈 때 결혼식 네. 가면 최국 씨가 또 검단 산대니까 와서 사회 네. 좀 봐드리고 그래.
2: 근데 어머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게 네.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이건 또 한 번에 싹 오더라고요. 보니까 또 인연은 네. 한 번에 오더라고.
3: 그러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야죠, 그러면. 네.
0: 저기 어머님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황극 한번 하자고요. 예, 최국 씨가 그 장가 지금 못 가고 안 가고 있는 큰아들이야.
3: 네.
0: 그냥.
2: 근데 어머니 진짜 아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저 좋게 얘기하세요? 아니면은 좀 빨리 가라고 막 가르치는 스타일이세요?
0: 아들한테 예 집에서 하던 대로 화 좀 내주세요. 예 시작.
3: 제가?
0: 예. 네. 여 아들이야. 최국이가 아들이야.
2: 제가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0: 집에서 밥 먹다가 예 화내는 거야. 시작.
3: 야, 니네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뭐가 잘못된 거야? 니네들 앞으로 조그만 아파트도 하나씩 다 해놓고 그랬는데 근데 뭐가 잘못된 거야?
0: 아파트를 해놨어.
3: 너무 이상하다. 성격도 내가 봐도 너무 좋은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착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누가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진국을 몰라보고 그러냐 도대체.
2: 아,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아무나랑 이렇게 결혼할 수는 없잖아, 내가. 그리고 이거 결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행복한다는 보장이 있어? 아우.
3: 요즘에 결혼을 잘해야 된대요, 애들이.
2: 그러니까, 엄마는 결혼해서 행복했어?
3: 결혼을 함부로 할 게 아니라고 그래요.
2: 그러니까, 엄마는 결혼해서 행복하냐고, 했냐고.
3: 저요? 아유, 그냥 행복하기도 하고, 뭐 결혼 생활, 결혼하면 결혼해갖고 다 뭐 행복할 수 있나요?
2: 엄마, 왜 아들한테 존댓말을 해, 왜?
3: 예?
2: 아들한테 왜 존댓말을 해? 나 아들이잖아, 지금.
0: 빨리 결혼해, 그래. 예.
3: 암튼, 예. 니네들 빨리 결혼해라. 자꾸 세월 흘러봤자 니네도 손해고, 어차피 결혼할 거면 얼른 서두르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말든가.
2: 나 만약에 장가 안 가면, 아파트 다시 가져갈 거야?
3: 장가 안 가면 내가 다 해수해야죠, 뭐.
0: 상황극이 안 돼. 자꾸 아들 그래도 상담으로 네.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2: 어머님이 참 능력이 좋으시네요. 아들한테 딱 첫째씩도 그렇게 해주시고.
0: 저기 어머니, 그 네네. 아파트 해줬다는 거 해놓고 있다는 거 아들들도 알아요 다?
3: 알아요.
0: 야, 야. 근데 요새 그 근데 결혼 안 한단 말이야? 아이고.
2: 네. 아, 근데 요즘에 또 젊은이들이, MZ들이 보면 이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또 그런 게 많잖아요.
3: 예, 맞아요.
0: 네. 비혼이라고 그러지?
2: 큰일 났어요, 진짜. 애기, 저출산 때문에 지금 애기들도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0: 네, 고촌이시면은 지금 그 고촌역 그 주변 거기 계세요?
3: 예,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요즘에 애들한테 장가가도 후회 안 가도 후회하니까 이왕이면 가라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죠.
0: 그렇군요. 네.
2: 혹시 그 결혼하면은 어머님은 어떻게 저 아들이랑 같이 사실 거예요? 아니면 분가실 거예요?
3: 아유 아니에요 절대 같이 안 살아요.
2: 아 진짜.
3: 며느리 들어오면은 네. 편안하게 둘이 행복하게 살아가.
2: 그럼 미래 며느리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미래 며느리한테.
3: 며느님 어디에 있는 거야? 중국을 몰라보고 며느님 우리 아들 만나면 어? 너무너무 편하고 재밌을 거야. 그리고 이 저기 아들이 얘가 되게 지혜롭고 유머스러워. 웃기는 말도 잘해. 성격이 너무 좋아.
2: 아,
3: 시집 오면은 엄청 시집 잘한다 생각할 거야. 후회 없이.
0: 알겠습니다.
3: 며느님 어디 숨지 말고 빨리 나타나.
0: 저기 어머니 저 듣고 계시던 저 청취자가 예, 네. 제안 오면은 저 문자로 연락 드릴게요 저희가
3: 그래요. 이제 방송국 통해서 중매 좀 하세요.
0: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3: 예예. 예.
2: 아 웬만하면 저기 아드님 사진이라도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3: 예 보낼게요.
0: 그 고촌 사신지는 뭐 토박이세요 그쪽에?
3: 아 원래 저기 서울에서 94년부터 서울에서 살았는데. 네. 아니, 고천으로 온 지가 10년 됐어요. 네. 예, 예, 예.
0: 그러시구나.
2: 예. 고천 살기 네. 좋아요. 그죠?
3: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0: 좋습니다. 예. 네. 저기요, 어머니. 오란다 네. 강정 세트 보내드릴게요.
3: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화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강정 세트 고천의 어머니한테 보내드릴게요. 조만간 좋은 네.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3: 네. 아, 예, 기대하겠습니다.
0: 예.
2: 네,
0: 아,
2: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네.
3: 파이팅!
0: 파이팅입니다.
2: 빨리 장가 가, 얘들아!
0: 자, 아들 둘인데 아직 장가를 못 보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신 어머니한테 아주 특별한 노래를 파블로 PD가 띄워드리겠다네.
2: 네.
0: 이 가수는 누구냐면은 현직 가수의 매니저야.
2: 아, 현직 가수의 네, 매니저?
0: 현직 가수의 매니저인데.
2: 이분도 가수였었나 봐요. 가수신가 봐요.
0: 가수도 옛날에 겸업을 하고 네, 있대. 네, 네. 근데 이 매니저 이분도 아직 장가를 못 갔대.
2: 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는데?
0: 59이래.
2: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0: 그, 이분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분 이름이 뭔지 알아요?
2: 누군데?
0: 강웅비.
2: 아, 강웅비. 네,
0: 강웅비.
2: 지금 그분이 있잖아요.
0: 한가빈 가수의 네, 매니저.
2: 한가빈 씨 매니저였는데. 네, 사장님.
0: 네. 네, 요즘 일이 없대. 네, 그래서 아. 이 노래도 지금 되게 만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강웅비가 부릅니다. 노래 제목은 장가 가자. 듣겠습니다.

0: 아, 노래가 정신 잘하다 없네.
1: 아, 노래 좋은데요?
0: 좋았어?
1: 예, 예, 되게 발랄하고.
0: 강웅비의 장가 가자.
1: 이런 노래 많이 나와야 돼요.
0: 나 좀 장가 보내야 되는데.
1: 예, 그래, 저출산에 도움되는 이런 노래. 아유, 아, 얼마나 좋습니까?
0: 좋았습니다. 자, 0622님이, 어, 이런 노래도 있었네요. 노래 참 재밌네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4218번님의 사연이에요. 배송기사인데요. 물건 내리고 있는데 제 뒤에서, 야,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되는 거 알지? 그 얘기 듣고 화는 났지만 참았어요. 최국 씨, 대신 화 좀 내줬어요.
1: 아, 기사님, 그거 왜 참으셨어요? 이런 건 참지 말아야지. 미쳤나 봐, 이 형. 누구야? 누가 그런 거예요? 어? 이 양반이 미쳤나 진짜, 어? 야!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너희 기사님 덕분에 네가 이렇게 주문하면 그거 받아서 쓰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네가 인간이야?
0: 무슨 새소리야 그래?
1: 이런 새소리를 하고 있어? 아주 그냥 강풍지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0: 돈가스 피디 가스세를 그려야지 말고.
1: 직업에 귀천이 어딨냐고 진짜로. 아니,
0: 똑같은 거 하지 말고. 돈가스 피디
1: 가스. 아들 알아서 할게요. 왜 자꾸 껴들어 내가 진짜 화낸데. 너 주정토라 그러는 거야 진짜.
0: 아니 알았어.
1: 내가 하겠다고 내가. 아. 야! 네가 뭔데 내가 진짜. 네가 나보다 돈 많이 벌어? 어? 야, 배송해가지고 몇 천만 원 벌 수 있어? 아이고. 네가 뭔데? 이게 아주 그냥 네 애 커가지고 도대체 뭐 잘해보자 네가? 어? 어디서 직업을 갖고 뭐?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이거 확 그냥
0: 야, 최국이가 지금 진짜
1: 죽고 싶어! 아, 나 이런 건 진짜 참지를 못해요, 이건.
0: 진짜로 화를. 네,
1: 사람 개무시하는 거, 이런 거. 개돼지 취급하는 거, 이씨.
0: 아, 이걸.
1: 확, 진짜.
0: 뭐, 하나 안.
1: 아니, 이런 얘기 진짜.

0: 안 돼요, 이런 얘기.
1: 안 돼요.
0: 어디서 사람을 무시해. 어?
1: 예, 안 됩니다.
0: 배송기 사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1: 자, 이제 다음으로 갈까요?
0: 아, 목 아파. 아. 이제 그만하실래요? 아, 나 지금 한 방에 너무 쏟아내가지고 지금.
1: 저기, 노래 한 곡 준비해야 되겠어. 최욱 씨 혈압 올라와 있어, 지금. 자.
0: 아니, 해.
1: 아, 4760번님 또 문자 왔어. 여기까지만 한번 소개해. 경기 화성인데요. 1톤 차로 납품 가는 중인데, 앞에 말이요, 덤프트럭이 깜빡이도 없이 훅 들어왔어요. 혼 좀 내주세요.
0: 어딜 들어와?
1: 얘기하고 들어와, 그래.
0: 얘기하고 들어와.
1: 얘기하고 들어와.
0: 깜빡이 켜! 깜빡이 켜고! 10초 있다 들어와!
1: 맞아.
0: 그러다 써 있잖아, 그거. 어?
1: 자, 노래 한번 듣고 와야지. 조금 전에 최욱 씨가 화를 너무 내가지고 지금 탈진 상태가 됐어요.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에너지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희의 신나는 노래 듣겠습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소풍!

0: 네. 서풍 잘 듣고 왔습니다. 아, 최국 씨가 그냥 열을, 에너지를 팍 쏟는 바람에 탈진 상태까지 가서 급하게 권미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조금 됐죠? 네.
1: 뭐가요?
0: 컨디션 돌아왔어요, 이제? 네.
1: 아, 나 지금 여기 목.
0: 아직. 아, 너무 세게 아니, 하지 마.
1: 목구멍이 뭐 하나 터진 것 같은데.
0: 그래? 야, 큰일 났다 그러면 어떡하냐.
1: 아, 좀 하세요.
0: 내가 대신 하느라고? 네. 네가

0: 인간이야. 자, 5962번님. 연말에 최국 씨 대상은 따놓은 당상이네요. 이 코너 진짜 매력 있습니다. 예.
1: 그냥 그렇게 너무 말씀을 막 하시지 마시고요. 연말에 뭐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출연료도 없는데 뭔 대상은 무슨?
0: 아유 말
1: 연구 대상 정도는
0: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는 거 이럴 때는
1: 감사합니다.
0: 예. 5962님. 네 예, 좋습니다.
1: 예,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0: 네 예,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자 예. 1034번님이에요. 19시 최국씨 안녕. 여기는 은평구예요. 초등학교 부근인데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 두 명이 건너오다가 네. 인도에 올라갔다가 네.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횡단보도로 내려고. 네. 아, 그러니까 우회전을 하려면은 초등학생 두 명이 인도에 올라갔다가 네? 또 멈칫해서 또 우회전을 하면 또 내려왔다가 이제 네. 계속 반복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약을 올리길래 아, 약을 올렸다. 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혼 좀 내주려고 그러니까 저한테 약을 올리며 도망가고 있어요. 최국 씨, 네. 이 어린 학생들 혼 좀 내주세요.
1: 아, 참 정말 참 별애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
0: 아, 이게 횡단보도 딱 내리면은 다 서야 되잖아. 여기 이 꼬맹이들이 그걸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던 모양이지.
1: 아,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면 안 되지.
1: 거기서 뭐 되려고 그러니 진짜.
0: 어?
1: 너 큰일 나 그거. 안 위험한 안 거야 돼. 그거. 뭐.
0: 그거 보면은 뉴스 보면 그런 거 있어 정말. 초등학생들이 아, 초등학생들이 그 지나가는 차에 대가지고 뭐 어떻게 막 그냥 이 부딪히려고 막 그러는 거 놀이 같은 게 있더라잖아.
1: 아유,
0: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얘들아.
1: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0: 큰일 나 그런 거.
1: 얼마 전에 무슨 아버지와 아들이 네. 새총으로 뭐 옆집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쇠구슬 이렇게
0: 쇠구슬 막 내가 쇠구슬 그거는 CCTV 네. 뉴스 나온 거 봤는데
1: 그거 걸려가지고 이제
0: 그 아들도 가담이 됐어?
1: 같이 했다는 회사 얘기를 들었거든요.
0: 그런 거 안 돼, 그러고
1: 신나.
0: 네가 인간이야. 그러면
1: 그러면 안 돼.
0: 안 돼.
1: 그래서는 안 돼.
0: 그렇지. 아 이거 좋아. 야 이거 좋아.
1: 아 그 영화 저기
0: 다음 주에
1: 한번 써요.
0: 그런 거.
1: 그래서는 안 돼.
0: 바블로 저거나 어?
1: 다음에 올라갔다 그래, 인도 올라갔다 그래서는 안 돼.
0: 그렇지 그런 거 적어놔. 나만 적으면 어떻게 하냐.
1: 네 맞았나. 예 여기 한 대 맞았습니다 형님. 그가지야 뭐 이런 영화가 있어요. 바람이라고.
0: 그러면 안 돼로 적어놔. 자, 뭐 바람?
1: 예, 꼭 보세요 형님. 이건 진짜 바람. 재밌어.
0: 영화 바람.
1: 이거 딱 형님 때 학교 다닐 때 그 느낌도 있고 재밌어요. 정우 나오는 거 정우.
0: 아 그거 학생복 입고 나오는.
1: 네.
0: 맞아 맞아. 알겠어. 자, 이번에는 3955번님,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주인집 할머니가 생활 쓰레기를 모았다가 경비 아저씨 없을 때 경비실 옆 통에다가 얼른 몰래 버리고 오라고 그래서 너무 황당했어요. 한 번은 몰래 버리고 왔는데 두 번째 버리라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최욱 씨 화 좀 내주세요. 할머니네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건물세도 몇백씩 받고 있다고 자랑하는 할머니거든요. 그걸 왜, 아유. 그러니까 저번에 생활쓰레기를 봐 종량제 봉투를 사가지고 거기 넣어가지고 제대로 버려야 그러니까. 되는데.
1: 그런 거
0: 그거 아끼려고.
1: 그런 거 아끼고.
0: 할머니, 뭐, 그래, 할머니.
1: 그런 거 지킬 거 안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돈 벌고 건물 짓고 그러시면 뭐예요, 할머니?
0: 그렇지. 너무 세게는 하지 말고.
1: 지킬 거 지키시고 하셔야지.
0: 그렇지. 너무 세, 슬슬.
1: 그래서 한 번은 또 갔다 오셨대. 난 그게 더 웃겨. 아니. 몰래 버리고 오래니까 또 한 번은 갔다 오신 거야.
0: 아, 이제 처음이니까.
1: 되게 착하셨다, 네. 삼구호님. 아, 할머니! 그래서는 안 돼요.
0: 종량제 봉투 얼마나 합니까?
1: 그 얼마나 한다고 네. 그거. 건물세도 몇백씩 받고.
0: 몇백씩 받고.
1: 돈도 많으시면서.
0: 종량제 봉투 한 천장은 사겠네.
1: 왜 있으신 할머니가 더 그러시는 거야 왜?
0: 그렇지.
1: 누구 염장 지르시는 거예요?
0: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
1: 그러면 안 돼.
0: 아, 반말이잖아. 그러면
1: 요,
0: 안 되시지.
1: 요, 그러면 안 돼요.
0: 그렇지. 그러면 안 되시지.
1: 그러면 안 되시지.
0: 그렇지.
1: 그러시면 안 되지.
0: 네, 좋습니다. 아, 바로 응용하네, 그냥. 네. 이번에는 7907님. 저는 구미 사는 사람인데요. 마트 알바 포함해서 투자 파는데 화장실에 쓰레기를 잘못 처리했다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는 행동이 아닌데 억울해도 짤릴까봐 대꾸도 못하겠고. 아. 이거 갑질이에요, 뭐예요?
1: 갑질이죠.
0: 대신 좀 최욱 씨 뭐라고 좀 해주세요.
1: 개갑질이죠, 이거. 아, 진짜 안타까워서 어떡합니까, 진짜. 7907님. 아, 나 진짜. 뭐 확실히 알아보고 뭐라고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0: 이게 무슨
1: 억울하잖아!
0: 뭔 새소리야?
1: 이게 뭔 새소리야 이게? 뭐 요왕봉 공침을 그냥 찔러버릴까 보다.
0: 내가 한 거 아니야?
1: 내가 한 거 아니래잖아.
0: 지금 저 최규 씨가 목이 아픈데
1: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0: 태워서 화성 보내버린다.
1: 화성으로 보내버린다.
0: 최욱 씨가 오른손으로 목을 부여잡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
1: 아, 코너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 너무 목 아프다.
0: 자, 1987님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그만해요, 이제.
0: 아, 저 제가 써놓은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보고.
1: 아, 들어주겠네.
0: 개인 택시합니다. 매일 고정하고 듣고 있고요. 언제나 사연 보낼까 하던 중에 세차하고 틈을 내서 적어봅니다. 요즘 화물차와 오토바이 중에서 번호판이 너무 더러워서 번호가 안 보일 정도예요. 뭔 이유인지 살짝 알 거는 같은데 최욱 씨 번호판 안 닦고 다니는 차주들 혼 좀 내주세요.
1: 닦아! 네. 닦아!
0: 아이 좋아. 닦아 닦아.
1: 닦아! 아 단속 안 걸리려고 아주 그냥 별
0: 바로
1: 꼼수를 바로 내가.
0: 바로.
1: 닦아!
0: 네, 좋습니다. 오늘
1: 때타워 줘, 때타워
0: 까지 하고요. 네, 자 최욱 씨 빨리 가서 병원 한번 가서 엑스레이 찍어봐야 될 것 같아. 왜 저 치료비 좀 달라고 그래.
1: 자, 예? 아 이거 끝날 때도 이렇게 현타가 와요.
0: 어, 치료비 좀 달라고.
1: 내가 지금 뭐 하자고 지금 이렇게.
0: 어? 아 기다려봐. 뭐 좋은 소식 있겠지 왜 그래?
1: 아, 빨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시장님 된 거야 안 된 거야 지금 결정 난 거야 야, 어떻게 된 거야?
0: 30초 아. 더 하래. 30초.
1: 아,
0: 30초 더 하래.
1: 저 서울시장님, 서울시장님.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부시장님. 여기 다 잘, 좀, 예? 여기 좀, 하, 뭐, 아, 나 정말.
0: 현타 왔대요, 현타. 최국 씨 현타 왔답니다. 됐냐,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국 씨, 수고했습니다.
1: 아, 수고하셨습니다.
0: 자, 이재룡이 부릅니다. 이재룡. 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2: 너무 덥네.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3: TBS 교통정보. 전국적으로 3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한낮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낮 2시를 기해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인데요.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때는 모자나 양산을 이용하거나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시로 물을 마셔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에는 정체 구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곳은 여러 군데인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또 중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쪽으로 밀리고 군자요금소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 났습니다. 3차로와 4차로가 막혀있고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화도에서 서종 쪽으로 밀리고 인제나드목 일대에서 밀리는 건 기린 4터널 1차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은하의 당신께만 듣고 왔습니다. 나눔 선물 당첨자입니다. 3731번님입니다. 정답은 1번 이인용이고요. 일산 오킴스의 선크림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날씨에 일하고 있는 와이프한테 선물하고 싶습니다. 네, 3731번님한테요. 일산 마디역의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바르셔서 피부 관리하시고요. 이번에는 1173번님인데요. 네, 나눔 선물 당첨자는 아니고요. 네, 월드컵과 관련돼서 문자를 보내셨네. 월드컵 기대에 설렙니다. 붉은 악마와 함께 밤샐 거를 생각하니 기분이 업되었습니다. 회사에 지각하는 일 없도록 정신무장도 해야겠고요. 스포츠 응원가로 도연아의 하나되어를 강추하며 신청을 해봅니다. 그런데 1173번님 저 이 처음 세 경기는요 전부 다 오전에 있어요. 밤새지 않으셔도 됩니다. 체코가 모레 11시고요. 나머지 멕시코 남아공 전부 10시에 오전 10시입니다. 밤 안 새도 됩니다. 회사 나가셔가지고 대충 이렇게 보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1173님처럼 모두 국민이 월드컵을 기대하면서 힘든 싱어 이대가왕 도연아 씨의 하나 되어 노래 듣고요. 잠시 후에 일산 오킴스 피부과의 조항래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피부 상담, 피부 클리닉 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상담 문자.

0: 얼굴이 칙칙해서 짜증난다. 얼굴 피부.
1: 김이 잡티가 너무 많아. 미치겠다. 잡티 고민.
0: 모공이 넓어져서 창피하다. 모공 관리.
1: 주름살만 늘어가니 죽겠다. 주름 고민.
0: 코안마 보다 무서운 각종 피부 질환을
1: 제대로
0: 해결해드립니다.
1: 밥 먹고 합시다. 예쁜 군과
2: 피부 치료의 만능선 조항래 원장의 피부 클리닉.
3: 피부가 난리도 아려?
1: 피부가 이쁘지 않다고 울지 마세요.
4: 울지 마.
5: 풍금이 잘한다.
3: 매출이 이게 뭐야? 피부가 난리도 아려?
0: 자, 오늘도 상담 보조 알바 밥 먹고 합시다. 풍금 씨 나왔고요. 어서 오시고요.
6: 안녕하세요.
0: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목소리 들으셨겠습니다만 피부 치료의 만능선입니다. 손대면 바로 낫는 명의 조항래 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예, 일산의 오킴스 피부과 조항래입니다.
0: 그래요. 풍금 가수 분하고 처음 만나 뵙죠?
7: 네, 처음 뵙습니다.
0: 인상이 어때요, 풍금 씨?
6: 아, 부끄럽네. 네, 반갑습니다. 네.
0: 제가 사실 조항래 원장님이 오늘 여기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조항래 원장님 오킴스 피부과의 환자거든요.
6: 아, 진짜요?
0: 근데 이분이 평일날 2시에 이걸 들을 수는 없잖아. 아, 환자 진료라는데.
6: 그렇죠.
0: 근데 이걸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들으시냐 그랬더니 토요일날 오후 2시에 퇴근을 한대. 그때 우와. 재방송 저희가 하잖아요.
6: 네.
0: 그걸 항상 듣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이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분이 그러다가 뭐 나눔 선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6: 오.
0: 나눔 선물 왜 그런 걸 하냐 그래서 사정이 안 좋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찐 애청자끼리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면 자기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 선크림을
6: 오 네? 맞아요.
0: 예, 네, 나눔 선물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달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 그러다가 제가 한번 그러면 기왕 그렇게 된 김에 한번 나와서 피부 클리닉에 대해서 청취자들 여름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상담 문자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상담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오늘 휴진이라 그러면 수요일 한번 해보겠다.
6: 어.
0: 그래서 오늘 예 나오시게 됐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쉬어야 되는데.
7: 아유, 영광입니다.
0: 예, 아이고. 자 그러면 자 매주 수요일 날은 이제 김영건 통증 전문의와 함께 했는데 오늘은 조항래 원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항래 원장님 보니까 유튜브에 방송도 많이 하시고 지상파 TV에 뭐 인터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7: 네네.
0: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피부과 의사회 회장도 작년까지 2년 동안 좀 지냈었고.
7: 네.
0: 전국의 피부과 의사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회원으로 되어 있는
7: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피부과 전문의가 한 2,500명
0: 전국에
7: 네, 3,000명 예 정도 됩니다.
0: 전국에 말이죠.
7: 전국에
6: 예. 선생님.
0: 그렇구나. 그런데 조항래 원장님 말씀이죠. 요즘에 가짜 피부과가 있다 이런 기사를 내가 며칠 전에 봤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코미디 소재까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SNL 코리아에서 나왔던 피부 코미디 부분과 관련된 건데
6: 네.
0: 이거를 저희가 한번 오디오를 한번 따봤어요. 비디오는 못 보여드리고 SNL 코리아의 코미디 소재까지 이 등장했던 가짜 피부과에 대한 일종의 고발 코미디죠.
6: 네. 네,
0: 자, 한 26초 되는데 청취자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요. 시작.
8: 한 환자가 급하게 들어오는데
9: 아토피 때문에 왔는데요. 저 의사 선생님 빨리요.
10: 저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무슨 이러시면 안
9: 돼.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피부과라면서 올랐는데 뭘 전문병원이에요.
11: 저희 병원은 그 아토피를 진료 감각이 없어서요. 조금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 그게 아니고 지금 간판에 지금 피부과라고서 왔는데 지금 아토피 하나 못 봐요.
12: 제가 와드릴게요. 저는 피부과 전문입니다. 누구처럼 이 전문의가 아니고요.
0: 네, 지금 간판은 이제 피부과라고 써 있어서 아토피 환자가 이제 들어갔는데
6: 네.
0: 피부과가 또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저도 이제 오디오만 들어가지고 그런 건데 이런 상황.
7: 네, 뭐 가짜 피부과 뭐라기 하기보다는요.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하지 않는 의원이죠.
0: 네.
7: 예. 그 우리나라 의료법상 피부과 전문의가 피부과 조항래 피부과 의원,
0: 네.
7: 오킴스 피부과 의원 이렇게 이제 피부과 명칭을 낼 수 있는
0: 네, 전문의들은
7: 예. 네.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은 조항래 의원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0: 조항래 의원하고 그 밑에 피부과
7: 그리고 조그맣게 진료 과목 피부과.
0: 아 예. 그러면 지금 SNL 코리아에 나온 이 피부과는 무슨 의원인데 피부과를 하나의 과목으로 다루는
7: 네, 그런 그렇죠. 병을 간 거죠. 예, 그런 병을 갔는데 네. 이제 간판상으로는 그게 이제 구별하지 못하거나 되게 어렵게 이제 간판을 만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0: 예. 예. 그 풍금 씨 지금 이 상황 네. 간판 보고 전문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1: 아니 저는 전혀 못해가지고 제가 손가락에 네. 그 약간 사마귀도 아닌 티니온도 아닌 뭔가가 나가지고 이거를 빼고 싶어서 저희 동네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피부과라고 돼 있으니까
0: 인터넷으로 찾아서
1: 검색해가지고 전화해서 근데 저도 사실 그거를 알고 있었던 게 이 병원에서 이거를 사마귀 치료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왠지 그냥 느낌상 왜냐면은 이제 점 빼고 뭐 이런 피부 관리는 해줘도 그런 전문 진료는 안 하는 병원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마귀 뺄 수 있나요? 이랬더니 저희는 진료 안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피부과라고 써 있어가지고 저는 전화를 한 건데 뭐 잡티 제거 이런 것만 한다고 예. 그래서 되게 조금 아직도 못 뺐어요. 사실.
0: 지금 이제 풍금 씨가 얘기하는 그 병원이 바로 피부 전문의가 하지 않는 그런 병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조 원장님?
7: 네, 그렇죠.
0: 그런 예. 거예요.
7: 지금 미용 시술을 하는 병원인데 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 피부과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은 이제 시술은 못 하는 거죠.
0: 그러면 궁금한 게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면서 의원인데 피부를 다룬다. 그런 분들은 어떤 피부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한 치료를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간판에다가?
7: 짧게 말하기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 자기의 전문 영역에 있거나 다른 전문 과목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의과대학만 나오고 어떤 그 수련을 받지 않으신 선생님들도 계신데 네. 이제 어떤 단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피부 미용을 하게 되는데 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제 구조적인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겠습니다.
0: 뭐 긴 이야기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조학래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과 의사 자격증을 따고 하는 과정에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7: 피부과 전문의가 되려면 우선 4년간의 그 피부과 그

0: 수련 과정을 거치고.
1: 그러니까 본과 다 마치고 나서. 네,
0: 본과 다
1: 의사 의과, 자격증 딴 뒤에.
0: 예, 의과대학 졸업하고 인턴 1년, 피부과 전공이 4년.
1: 오,
0: 이렇게 5년 동안 이제 그렇구나. 트레이닝을 받은 거죠.
1: 예, 그래야 이제 전문의 자격증이 나오는 거구나.
0: 네.
1: 그런 분들이 전국에 2,400분 정도?
0: 아니, 3,000명 정도 본다고 됐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이 정도 뭐 개념만 하고.
2: 피부과 선생, 그 뭐 전문의 선생님은 어떻게?
1: 저보고 물어보지 말고 의사 선생님 보고 물어. 왜 나한테 자꾸 고민 얘기해?
2: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은 그러면 어떻게 알고 찾아가요?
1: 그러니까.
0: 아,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아까 본대로 이렇게 무슨 무슨 피부과 의원이라고 간판이 돼 있는 데를 보시면 되고요.
1: 네.
0: 제가 그리고 피부과 의사회 회장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1: 예.
0: 우리 피부과 의사회에서. 국민들의 조금의 그 알 권리를 좀 잘 챙겨드리기 위해서 피부과 전문의라고 하는 요 그 마크를 그 이제 그 피부과 전문의들이 붙일 수 있게
1: 네.
0: 이제 법 통과가 돼가지고 그 피부과 전문의라고 하는 빨간 딱지를 보시면은 그런 게 좀 볼 수 있습니다.
1: 지난 2년 동안 피부과 의사회 회장 하면서 그런 법을 통과시켰다. 빨간 딱지로 피부과 전문의.
0: 아닙니다. 그건 제 때가 아니고 전부터 계속 노력해와서.
1: 하여튼 네. 그러면 피부과 전문이라고 빨간색으로 뭐가 써 있어요?
0: 네네.
1: 고개 마크가 도장처럼 빡 찍힌 데는 전문의가 있는 데다.
0: 그렇죠.
1: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나중에 피부과 하실 때 참고 좀 하시고. 자, 가짜 피부과 뭐 코미디 소재도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2: 네.
1: 자, 그러면.
2: 네.
1: 이 정리를 해보면은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피부과를 가려면은 일단 간판부터 확인한다.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의 빨간 도장, 이걸 확인한다.
2: 네.
1: 예,
2: 네.
1: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2: 네.
1: 062님께서 피부과 의사님 나왔더니까요. 이런 문자를 보냈네. 조항래 원장님인데 조항조 가수하고는 어떻게 친척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같은 조씨 형제예요? 어떻게 돼요?
0: 제가 봐도 친척 같은데 사실은 친척 아닙니다.
1: 조항조 씨라고 노래 잘하는 가수예요. 남자라는 이유. 남자라는 이유로.
0: 네.
2: 아 근데 이분은 누구신지 벌써 팬 분이 생기신 건지 문자가 오셨어요.
1: 네, 소개해 주세요.
2: 0719님께서 일산 오킴스 피부과 모발이식 거장 피부과 전문의 조항래 원장님.
1: 맞아, 이분 병원 가면 모발 그거 뭐 이식 그런
2: 모발,
1: 거 있더라고.
2: 모발, 모발. 네. 카메라 빨 잘 받으시네요. 파이팅. 그리고 피부 요철 삭제하는 방법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1: 피부 요철이
0: 네.
1: 뭐예요?
0: 아마
1: 아니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0719님이? 환자신 것 같은데 모발이식 거장 조항래 원장님 그런 거 보니까 네. 누군지 모르시겠고
0: 예 네.
1: 좋습니다.
2: 미리 심어두신 거 아닌가 보네.
1: 피부 요철 삭제 방법이 뭐예요?
0: 제가 봤을 때는 여드름 흉터 내지는 모공 이런 거일 것 같은데요.
1: 네.
0: 여드름 요철이니까 울퉁불퉁한 거니까
2: 그 여드름이 크게 나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분화구라고 그러잖아요. 그 쏙 들어가는 그 네. 자국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2: 그거 어떻게 삭제합니까?
0: 요철 종류에 따라서 정말 삭제 방법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말씀으로 드리기 어려운데 원리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철 삭제는 다시 피부에 아주 조절된 상처를 내서 다시 잘 아물게 하면서 그 요철을 없애는 겁니다. 상처를 내서 없애는 거죠.
2: 새살이
0: 네, 새살을.
1: 사자성어로 하면 이이제이네. 예? 적으로 하여금 적을 없앤다.
0: 네, 맞습니다.
1: 잘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2: 근데 네.
1: 쏙 분화구처럼 들어간 데다 상처를 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없애버린다? 뭐 그런 얘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치료를 받으시는 걸라고.
2: 네.
1: 말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2: 네.
1: 자, 그러면. 지금까지 조항래 원장님과 이 소개도 해드렸고 지금부터 풍금 씨 자 본격적으로 한번 상담을 좀 문자 좀 소개해 주시고 자
2: 네.
1: 조항래 원장님하고 상담을 좀 시작해 보자고요.
0: 네.
2: 네. 7283님께서 65세 남성입니다.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연고를 바르면 상처는 치료가 되는데요. 검버섯처럼 흉터가 생겨서 없어지지 않아요. 혹시 치료가 되나요? 그리고 문제는 없는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일단 황인종이기 때문에요. 상처가 나면 자국이 잘 남습니다. 색소침착이. 그래서 우리 이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상처가 나면 아물긴 아무는데 검버섯처럼 흉터가 생긴다. 이게 색소침착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색소침착은 색소 레이저를 잘 선택을 해서 반복적으로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거든요.
1: 네.
0: 예. 요거는 검버섯처럼 흉터가 아니라 색소 침착이 남은 것으로 보이고 레이저 치료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2: 그 사실 저도 온몸이 검버섯인데 이게 여드름이 났다가 자국이 네. 자꾸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색소 레이저 치료하면은 한 번 쬐는데 얼마 정도 하나요?
0: 대략이요. 네. 뭐 사실은 다양하기 때문에 괜히 액수를 말했다가 치료비를 말씀드렸다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 봐 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2: 아, 그 자국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0: 네네,
2: 연하면 좀 덜 들고
0: 네.
2: 연하면 레이저를 많이 안 쐬니까 그런 거예요.
0: 연하면 레이저를 안 쏘는 게 아니고요. 레이저를 선택하는 종류도 달라지고 네. 횟수도 달라지고.
1: 알겠습니다. 자, 8803님께서
2: 네.
1: 자, 조학래 피부과 원장님 고마운 분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분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 오늘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그러고요. 피부 네. 상담해 주신다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2: 선크림도 나눔해 주시고.
1: 그러니까 말이죠.
2: 네, 좋습니다. 자. 3449님께서 이제 나이 70대입니다. 젊었을 때는 없던 것이 나이를 먹으면서 피부에 쥐젖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이거 왜 생기는 건가요?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1: 저 같은 경우는 손톱으로 떼버리기도 하는데.
0: 네. 이 쥐젖이 사실은 쥐젖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게 바이러스 균하고 연관돼서 생기는 편평사막이 계통이 있는데 네. 얘네들은 바이러스 균이기 때문에 네.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꾸 번지니까 그 탄산가스 레이저라는 걸로 하나하나 없애시는 게 좋고
1: 예.
0: 요 왜 생기는 거냐 이건 바이러스균 그다음에 쥐젖이라고 하는 정말 쥐젖은 피부 부분적으로 노화 때문에 좀 생기는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뭐 많이 생기나 보죠 그렇게?
0: 안타까운 일이지만 좀 많이 생깁니다.
1: 어디 부분에 많이 나요?
0: 대개는 피부가 좀 얇은 목 부위에 좀 나고
1: 맞아, 목.
0: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도 납니다. 그리고 편평사마귀는 얼굴에 많이 나고요.
1: 예, 알겠습니다. 여기 조학래 원장께서 오늘 처음 출연해 주셔가지고 약간 라디오 생방송은 처음 해보세요?
0: 라디오는 처음입니다.
1: 약간 좀 긴장을 하셨어. 원장님 방에 가면 느긋하게 저하고 상담하는데 얼굴도 상기가 되고. 자 그래서 잠시 좀 긴장도 풀 겸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조학래 원장의 노래방 애창곡이에요. 나훈아의 사내?
0: 네? 네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내용이 참 좋습니다.
1: 돈가스 PD가 뭐 얘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나 봐. 나훈아의 사내 한번 틀어준다는데 틀어주기 전에 라이브로 한번 노래 한번 해보라는데 어때요? 애창곡이라며. 예?
2: 예? 예?
1: 애창곡이라니까 라이브로 한번 육성으로 한 소절만 해봐라 이거죠. 그냥 들어라.
2: 얼굴이 빨개지셨어.
1: 응급실 가셔야 되겠다.

0: 나훈아의 산에. 예. 조항래 원장 노래방 애창곡이라서 한 곡 좀 불러달라 그랬더니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119 불러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노래 듣고 왔습니다.
1: 얼굴이 폭발하려고 빨갛게 달아버리 실시간으로 옆에서.
0: 이분이 원장방에 가면 침착하게 있는 분인데요. 여기 라디오 생방송도 처음이라 그랬더니 긴장을 너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노래도 애창곡도 들었으니까 조항래 원장님. 네. 자, 풍금 씨가 본격적으로 한번 차분하게 질문 답변 청취자 대신해서 해주세요. 네. 시작.
1: 6543님께서 62세 남성입니다. 몇 년 전 피부과에서 안면 레이저 치료를 받고 햇빛 노출인지 한두 곳이 검버섯처럼 돼가지고 최근 전문의한테 레이저 치료를 다시 받았는데요. 제 원래 피부색이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셨어요.
2: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2세 남성분이면은 햇빛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선크림 같은 걸 잘 안 바르실 수 있는데 레이저 치료를 받은 것 자체가 피부한테는 자극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자극 후에 색소 침착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미백 연고를 저녁 때마다 꾸준히 바르시면서 평소에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그 색소가 좀 덜 돌아오는 그런 피부 타입이라면 그 부분적으로 낮은 에너지의 색소 레이저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방법으로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0: 미백 크림이라는 거는 어디 약국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피부과를 가야 돼요?
2: 피부과 오셔서 처방전이 있어야 네. 살 수 있는 약이거든요. 예.
0: 어차피 피부과를 들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동네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동네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를 한번 찾아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 저도 오킴스 피부과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전 빼고 나서 까매진 게 안 돌아오고 있어가지고.
0: 갔다 와야 되겠네요.
1: 가야죠. 네. 미백 연고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네. 다음 질문 갈까요?
0: 여보세요. 네? 나보고 얘기하지 말고 저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래. 왜 나한테 자꾸 시선을 두어?
2: 저보고 얘기하세요.
1: 아니, 오늘 처음 뵈가지고 낯이 서러가지고 제가. 예, 다음번에 네. 좀 더 얼굴 네. 보고 할게요. 6227님께서 19 형님 고생 많으십니다.
0: 에이, 고맙습니다.
1: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얼굴에 뽀드락지처럼 나다가 그게 진물이 나면서 얼굴 전체적으로 번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된 지 증상이 1년이 넘었는데요. 약을 먹으면 또 가라앉았다가 또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2: 이 말씀 주신 것만 가지고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뾰드락지가 났다가 진물 나고 좋아졌다가 이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일단 의심이 되는데 지루성 두피염이나 주사 피부염이 의심이 됩니다. 이거는 레이저 치료보다는 복용약과 바르는 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까운 우리 피부과 전문 선생님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1: 그럼 레이저 치료는 안 해도 되고 약으로만
2: 이제 저런 주사 피부염이 심해지면은 혈관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혈관이 늘어났을 때는 혈관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뾰루지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약물 치료로 가는 것 같습니다.
0: 주사 피부염이요?
2: 네,
0: 주사가 뭐예요? 주사가?
2: 주사가 그 술 먹고 난리 피우는 그 주사가 아니고. 네.
0: 그러니까 피부가 그럴 것 같진 않고. 네. 뭔 뜻이에요? 주사 피부라는.
2: 우리 그 모낭충이라는 그 균이 있고 하는데요. 뭐 스트레스, 모낭충, 그 다음에 어떤 피부 자극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얼굴이 벌그스름하게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뻘겋게 염증이 생기는 그런 피부염을 예, 주사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네.
1: 그럼 제 얼굴도 주사 피부염일까요? 저 얼굴 되게 어려서부터 홍조가 안면 홍조가 심해가지고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모공도 좀 넓어지는 것 같고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것 같아요.
2: 저보다 빨갛려고요, 지금.
0: 뭐야, 지금 더맨 더머 하는 거야, 뭐야.
1: 네, 다음 질문.
0: 아니, 근데, 풍금 씨 얼굴 보고 와서,
2: 네, 지금 화장을 좀 진하게 하셔가지고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요. 네. 주사 피부염은 아니고, 모공은 조금 넓어 보입니다.
0: 모공 넓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1: 아 생방에 연예인 네? 얼굴 네. 모공 넓다고 어떻게?
2: 모공 치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를 말씀드리면 모공 주변에 아주 미세한 상처를 내서 새살이 차오르고 재생되면서 모공을 좁혀주고 이제 탄력을 줘야지.
0: 몇 번 가야 되겠다.
1: 몇 번 가야 되겠다. 네. 자주 가야겠어요. 지금 온몸이 이제 피부과 가야 돼 지금. 그러면 아까 그 질문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7267님이 원장님 선크림 잘 바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주 발라야 하는지 지우는 것도 중요하죠. 주의 사항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셨어요.
2: 네, 선크림은요. 우리가 한 번 바르면 하루 종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땀도 나고 또 햇볕을 계속 받으면서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서너 시간 정도 간격으로 반복해서 발라주셔야
0: 야외에 계속 있다는 전제하에.
2: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크림이 잘 지워지지 않는데 너무 자극적으로 지우면 뭐 이런 자극 피부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클렌저로 지우는 게 좋겠습니다.
0: 일반 비누 말고.
2: 네네네.
0: 근데 그 이 안 바르면 안 돼요? 선크림을.
2: 선크림을 안 바르면 네. 당장에는 잘 모르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네. 우리 피부 노화의 주범이 자외선입니다.
0: 네.
2: 우리 겨드랑이 속살은 나이 들어도 네. 그렇게 주름도 없고 뭐 검버섯도 안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네. 얼굴만 그러는 게 햇볕을 평생 받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0: 아. 네.
2: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이 장기적으로는 주름이나 어떤 탄력 이런 것들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예.
1: 선크림을 4시간 간격으로 바르다 보면은 약간 뭐라 그러지? 이렇게 개기름이라 그래야 되나? 그 유분이 엄청 계속 이렇게 뭐라 올라와가지고 나중 되면 엄청 네. 밤 되면 저녁 때 됐을 때 엄청 찐득찐득거리고 얼굴이 이렇게 그 다음날 뾰루지가 날 때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제품을 잘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2: 그 풍금 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공이 좀 넓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게 약간 지성 피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부 타입에 맞는 선크림을 이제 잘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지성
0: 피부 타입에 맞는 거야지. 그런 거 안 따져 풍금 씨?
1: 아, 저 잘 몰라가지고 제가 화장품 그런 거 잘 몰라서
0: 한번 가. 가봐.
1: 오늘 처음 뵀는데 맥이네.
0: 참 오늘 네, 아주 희한한 장면이야. 질문하는 사람. 사람도 얼굴 빨갛고 대답하는 의사 선생님도 얼굴 빨갛고
1: 네. 4499님께서 저는 61세 남성입니다. 운동을 자주 하는데 피부가 약해서 땀이 자주 나고 매우 간지럽고 선크림을 바르면 땀이 나면서 가렵고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0: 풍금시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1: 저랑 똑같으신데 네.
2: 그
1: 가렵진 않은데 그렇죠.
2: 아, 예, 예. 근데 이제 운동을 자주 하면서 땀이 나면서 가렵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1: 네.
2: 그럴 때는 콜린성 두드러기가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체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땀 나는 것 자체가 두드러기를 유발해서 콜린성 두드러기가 의심이 되는데 이럴 때는 항히스타민 약을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피부과를 찾아가셔야 될 테고 선크림을 바르면 땀이 나면서 가렵고 벌겋게 부어오른다. 이 선크림 중에서 햇볕을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이게 자극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한테 자극이 되지 않는 성분의 그 선크림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 선크림을 골라야 되니까 피부과 가시면은 여러 가지 그 피부 타입별로 선크림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고 고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선크림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2: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0: 그래요?
2: 이렇게 약간 액상도 있고 약간 이제 크림 타입도 있고 로션 타입도 있고.
0: 알겠습니다.
1: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되겠네요. 네. 그냥.
0: 자, 그러면 여기에서 풍금 씨 이제 노래를 한 곡 듣고 다시 긴장을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건 뭐 지금 두 분이 얼굴이 다 빨개가지고.
1: 얼굴을 갈아치고 와요.
0: 풍금이 부릅니다. 사랑하오.

0: 네, 풍금 씨의 신곡이죠. 사랑하오. 예, 잘 들었습니다. 조항래 원장님, 풍금 씨 노래 처음 들어보죠?
1: 예? 네, 죄송합니다. 노래 너무 좋네요, 근데.
2: 아, 감사합니다.
0: 뭐, 저희하고 얘기하시면서 뭐가 더 좋아. 노래
2: 또 얼굴 빨개지고. 지금 겨우 가라앉혔는데, 지금, 그죠?
0: 풍금 씨가 미스트로 또 출연하고, 뭐, 가요 무대도 자주 나오고,
2: 네. 네 어제 나왔죠.
0: MBN의 불타는 트롯인가, 거기도 나오고 했었죠.
2: 어, 그게 헬로 트로트.
0: 헬로 트로트, 네. 아마 조항래 원장님은 TV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못 볼 수가 있어. 자, 계속해서 상담 문자 소개해 주세요.
2: 네. 9377님께서 최일구님 안녕하세요. 저는 73세인데요. 검버섯에 멜라논 크림 바르면 빨개지는데요. 매일매일 바르면 안 되죠. 며칠에 한 번씩 발라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1: 네. 멜라논이라고 하는 크림이 이제 하이드로퀴논이 들어있는 연고인데 사실은 검버섯에 바르는 게 아니고 김이나 어떤 색소 침착에 바르는 건데요. 이 하이드로퀴논이 좀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어서 맨 처음에는 한 3일에 한 번 정도 발라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틀에 한 번, 괜찮다 싶으면 이제 매일 저녁에 바르되 그 바르는 양을 좀 소량씩 바르시는 게 좋고요. 이게 바른 다음에 햇빛을 받으면 좀 자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침은 바르지 말고 저녁에만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연고를 바르면 이 검버섯이 빠지긴 빠집니까?
1: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검버섯 빼는 연고가 아니고 네. 김이나 색소 침착, 그러니까 색소를 이 빠지게 하는 연고입니다. 근데 검버섯은
0: 검버섯하고 김이하고 또 달라요?
1: 아, 예. 검버섯은 약간 울퉁불퉁하게 생긴 거 있죠. 얼굴에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생기는 네.
0: 그거 검정색으로
1: 예, 검정색이나
0: 퍼진 거.
1: 예, 예, 예. 네.
0: 그걸 검버섯이라는 건데
1: 옛날에 그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네네네네. 얼굴에 있던 게 검버섯입니다.
0: 그 검버섯인데 아~ 그 멜라논 크림은 그 용도가 아니고 그거 빼는 용도가 아니고
1: 그렇죠.
0: 기미 점 같은 걸 빼는 거다. 작은 점.
1: 아니요, 아니요. 기미 색소.
0: 색소.
1: 예, 예, 색소.
2: 여성분들이 여기 광대 쪽에 햇빛을 받다 보니까 약간 점도 아닌 것이 주근깨 같은 느낌으로 약간 연하게 올라가는
0: 거예요.
2: 그걸 기미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침착이 되면은 그렇구나. 이게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0: 역시 저 풍금 씨가 이제 의대에 갈지 자세가 됐어.
2: 오늘 저기 필기도 갖고 왔잖아.
0: 풍금 씨가 저 동국대학교 사학과 사학도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저 보조 MC 하면서 의대를 가겠대 이제.
2: 아니, 필기도
0: 근데 말 나온 김에 네. 기미에 대해서 개념을 아주 설명을 잘해줬는데 네. 그 기미상궁은 뭔 뜻이에요?
2: 기미상궁은 이제 그 임금님한테 네. 그 독탔을까봐 네. 미리 한 입 먹어보는
0: 아 역시 사학도
2: 아, 얼굴에 기미 기미상궁
0: 아 좋습니다. 자, 또 다음 문자 소개해 주세요.
2: 네, 0292님께서 켈로이드 피부인데요. 얼굴 특히 눈 쪽은 켈로이드가 약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쌍꺼풀 수술을 고려 중인데 켈로이드여서 망설여집니다.
0: 켈로이드 피부는 또 뭐죠?
1: 켈로이드는
0: 피부과요. 모르는 게 엄청 많네.
1: 그 상처가 나면 흉터가 엄청나게 크게 아무는 그 스타일. 지금 뭐 귀 뚫었는데 귀에 어떤 동그랗게 뭐 구슬같이 흉터가 생긴다거나 옛날에 불주사 어깨에
0: 상처가
1: 뭐
0: 이렇게 커진다 두툼하게
1: 예,
2: 크게
1: 예,
2: 낫는
1: 예.
2: 사람
1: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사실은 얼굴에는 좀 켈로이드가 덜 생기기는 합니다. 잘 생기는 데가 팔뚝, 가슴, 뭐 턱선 이런 데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쌍꺼풀 수술을 고려 중인데 망설여진다고 하는데 사실 켈로이드도 되게 심한 사람이 있고 한데 저 같으면은 조금 하지 않는 게 어떨까 하는 좀 근데 왜냐하면 켈로이드로 한번 이 쌍꺼풀에 흉터 생기면 그거는 정말 치료가 어렵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0292님 피부 전문의가 예.

0: 쌍꺼풀술 켈로이드성이면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도움말을 줬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 네, 6123님께서 조학래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59세입니다. 지금도 피부과에 다니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피부질환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온몸에 수포가 생겨 가려워 긁으면 상처가 생기는데 잘 낫지도 않습니다. 피부과 선생님이 알레르기라고 해서 혈액검사도 했고요. 근데 크게 이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팔뚝 부분에 피부 침착도 있습니다. 햇볕을 쬐면 약간 반응이 심해져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2: 네. 말씀은 아주 자세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피부과라는 게 눈으로 직접 봐야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는데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지금 온몸에 수포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는 제가 엄청 긴장을 했습니다. 이 물집병이라고 있는데 베지코 뷸로스 디지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되게 심한 병이거든요. 그런데 피부과 선생님이 알러지라고 해서 혈액검사도 했었다라는 걸 봐서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0: 네.
2: 햇볕을 쬐면 반응이 심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다형 광발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햇볕을 일단 피해야 되고요. 햇볕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질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1: 저 수포 얘기하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원장님, 저는 여름에 되면은 네. 손가락에 약간의 그 작은 물집들이.
2: 네네네.
1: 근데 장마철만 되면 생기거든요. 그 왜 그런 거예요?
0: 그거 보여드려, 손가락을.
1: 지금 여기다. 아직 장마철 안 와서 없어요.
0: 아, 예. 장마철만 되면 뭐가 생겨?
1: 장마철에 이렇게 조금 뭔가 습해지잖아요.
0: 주무습진 네. 아니에요,
2: 주무습진.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한포진이라는 것 같아요. 한포진.
0: 한포진?
2: 네, 땀 한자에다가 포진, 물집. 그래서 이게 더워지는 계절에 약간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좀 이런 몸 상태가 이제 어떤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손가락 마디마디 사이에 물집이 잡히는
1: 맞아요.
2: 게 있거든요.
1: 마디마디에.
2: 네, 그거는 이제 한포진이라는 건데 아마 장마 시기에 긴장할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0: 이거 어떻게 치료해요, 그러면?
2: 그거는 이제 광선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치료할 수 있는 거고요.
0: 뭘 하고 싶어? 풍금 씨.
1: 저요?
0: 예.
1: 바르는 약을 왠지 불을 쬐면 아플 것 같아서 광선이
2: 불을 쬐는 게 아니고
1: 엑스칼리버.
2: 광선 치료. 예.
1: 광선 치료 이렇게
0: 레이저?
2: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그 네로밴드 UVB라고 자외선을 치료에 필요한 그 파장대만 골라서 이렇게 쬐드리는 게 있어요.
0: 그렇구나. 지금 뭐 UV 얘기하니까 약간 좀 그 요새 반도체 얘기 나오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광선 팍팍 나오는 거.
2: 네네.
0: 그 레이저도 그런 거예요? 피부 레이저도?
2: 그렇죠. 예. 뭐 아주 직진성이 강한 건데 네. 레이저가 어떤 색소에 따라서 흡수되는 레이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우리가 색소를 없애려면 색소 레이저.
0: 알겠습니다.
2: 뭐 이래요.
0: 야, 풍금 씨 의대 준비하려면 힘들겠다. 저런 거 다 언제 외냐? 어?
1: 오늘 저건
3: 달리는 지금
1: 못 외우겠어요.
0: 자, 또 다음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네, 8052님께서 반가워요. 근데 쥐덫은 왜 생기고 나이 들어가면서 더 생기는 건가요? 특히 목 주변에 생겨요.
0: 쥐젖, 아까 얘기했던 쥐젖을 갖다 쥐벗이라고 예. 표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1: 오타 나죠.
0: 네. 쥐젖은 이제 오타라고 하고 쥐젖. 네. 네.
2: 그야말로 쥐젖은요, 쥐젖처럼 생겼거든요.
0: 네.
2: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화의 한 과정으로 생기는데 아까 그 사마귀 바이러스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밀거나 또는 스크럽을 하거나 그러면 번질 수 있습니다.
0: 네.
2: 나이 들면 왜 많이 생기냐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니까 부분적인 피부 그 진피층 노화 때문에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에 접촉할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생길 가능성이 많이 생깁니다.
0: 네.
1: 그러면 면역력이 좋거나 건강한 체력이거나 그러면 그런 게 바이러스가 나오다가도 안 날 수도 있어요?
2: 체력적으로 건강한 거랑 그 피부에 그 바이러스가 달라붙을 때 면역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0: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네. 마지막

0: 마지막 문자 먼저 소개해 주세요.
1: 네, 1918님께서 수년째 지루성 두피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연고를 처방받아서 바르면 증상이 조금 완화되는데 조금만 피곤하거나 날씨가 습하면 다시 증상이 나타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지루성 두피염은 완치가 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2: 네, 지루성 피부염은 그 두피에 그 어떤 그 원인 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일 때 높아지는 어떤 호르몬 역량 이런 거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관리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완치가 안 되는 질환이라기보다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 질환으로 네. 아시고 관리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 쉬는 날인데 또 여기 나와주고 상담도 해주시고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조한희 원장님 오늘 피부 상담 클리닉 해보니까 어땠어요? 생방송으로?
2: 네, 생방송 이렇게 그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긴장하게 되는지 처음 느꼈고요. 네.
3: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저학래 오킴스 피부과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또 나와주시면 오늘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해주시면 다 답변을 못 해드렸어요.
1: 또 나와주세요. 저도 아직 제 몸 다 못 물어봤단
3: 그래요.
1: 말이에요.
3: 자, 풍금 풍금 씨도 고생했고요.
1: 네, 감사합니다.
3: 저학래 원장님 수고했고, 오늘 끝곡은 풍금의 노래 듣게 됩니다. 밥 먹고 합시다. 오예 이 노래 들으시고요.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고요. 누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이 시각 고속도로에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부평 부근부터 서인천 쪽으로 몰려있는데요. 부평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의 여파가 더해졌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은 인제 일대에서 주춤하고 있는데 상남 7터널 1차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발안 지날 때나 목감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 구간이 깁니다. 중간에 일직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조금 전에 사고 났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은 양지나들목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밀리는데요. 양지나들목에서 있었던 사고는 사고 차량을 양지나들목 진입로 갓길에서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시고요. 서울시내에서는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방면 연희램프에서 홍제문터널까지 밀리는데 중간에 홍제램프 부근 3차로에 고장차도 있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0: 잠깐 주차한 건데 차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TBS 교통정보. 주말 오후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들 정체 구간도 길고 사고도 잇따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은 사고가 3건이나 났는데요. 잠실대교 부근 2차로 그리고 영동대교 조금 지나 5차로에서 각각 사고 처리 중이다 보니 올림픽대교 부근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후로도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구간이 아주 긴데 가양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도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가는데 40분 넘게 걸립니다. 한강대교 주구모가 있었던 사고 방금 정리됐고요. 반대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은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여의도 서울교 조금 지나 4차로에서 또 사고도 났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금천교 방면 지하도로 끝지점에 있었던 사고 여파 때문에 35분 정도 걸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7: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7: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정보
9: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여러 건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심으로 이동하신다면 지하철 이용을 권해드렸는데요. 이 집회와 행진으로 버스 노선들도 임시 우회 운행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한 상태입니다. 집회들 하나둘씩 마무리되고는 있지만 지금 명동 중앙우체국 앞에 집회와 서울역 광장의 집회 그리고 서초역 8번 출구 앞에 집회는 행진을 앞두고 있어서 주변 혼잡이 이상됩니다. 특히 지금 종각역에서 을지로 입구역 주변과 시청에서 을지로 입구역 주변이 행진으로 혼잡한 상태고요. 주변 도심도로 중에 정체가 심한 곳은 종로 4가에서 종각역 쪽, 퇴계로 4가에서 명동역 쪽으로 정체 심하고 창덕궁에서 광화문 쪽이나 반대 안국역에서 원남동 사거리 쪽으로도 시속 20km가 채 안 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TBS 교통정보.
1: 이 시각 주요 고속도로들 정체 구간은 빠르게 줄고 있지만 주의하실 곳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인데요. 양재나들목 조금목과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잠원부터 밀리기 시작하고요. 남산나들목 부근 갓길에는 고장차가 있고 남청주 부근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난 지 1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이 사고의 여파 때문에 청주 분기점에서 남청주까지 5km 정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매송휴게소 부근부터 용담터널 쪽으로 밀리는데요. 매송나들목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도 났기 때문에 현재 3차로와 4차로가 막혀있고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군포나들목 진출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부해선으로 의정부 방면도 원릉교 조금목과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더워.
2: 왜 이렇게 덥냐.
4: 너무 덥네.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오늘 전국적으로 30도에 육박하는 다소 뜨거운 한낮이었고 서울에서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곳에 따라 돌풍과 낙뢰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시내에서는 여러 건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특히 도심도로의 혼잡이 상당했는데요. 이제는 대부분 마무리가 됐지만 종각역에서 을지로 입구역 구간은 아직도 전체 차를 절반을 막은 상태입니다.

되어서 양방향 모두 한 개 차로씩만 통행 가능합니다. 분당 수서로 분당 방면 청담대교 중간부터 탄천일교 쪽으로 물리는데요. 탄천일교 조금목과 1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은 한남대교에서 반포까지 정체, 여의도 통과할 때 서행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원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이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3: 노란 불이네.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니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캐름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8: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7: 아, 네, 죄송합니다.
9: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9: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 안녕하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주말 방송은 주중에 했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모두 고마워요.

사회학자 해리 에드워드는 스포츠가 본질적으로 세속적, 의사 종교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종교적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단 22명의 선수가 차고 굴리는 공 하나에 전 세계가 웃고 울고 열광하는 모습. 현대 종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드디어 월드컵이 시작했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람슈타인, Mein Herz brennt. 6842번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어우, 시원합니다. 이 독일 밴드라서 발음이 그냥 맞나 모르겠네. 람슈타인까지는 맞는데, 제목이.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월드컵이 시작이 되지요. 오늘 이따가 11시인가 대한민국 첫 경기가 열리는데, 이기겠죠, 뭐. 이길 겁니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크림, 선샤이너, 율럽. 오늘 2부에 영화 홍보차 감독님이 오시거든요. 지금 막 방문을 하셔가지고 노래 한 곡 정도 더 듣고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5788번님, 권디 저 커피 쿠폰 받았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보내셨고, 꽃마리님도 6월 3일 방송인가 맞다 투표했는데 문자하면 커피 주신댔죠. 이렇게 보내주셨고, 3984님 6월 3일 투표하면 주신다던 커피 쿠폰으로 아내와 딸아이와 함께 잘 마셨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커피가 아니라 이게 뭐 크림이 올라가 있고 막 뭐 비싼 거 드셨나 보네. 이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다 커피 쿠폰을 보내드렸는데 이제 오늘에서야 슬슬 이렇게 커피 잘 마셨다고 사연이 올라오네요. 도움 주셨던 와니 컴퍼니 다시 한번 고마워요.

Charles Hit the Road Jack. 이어서 Psalm 41 Into Deep. 인투 딥은 3984님이 신청을 해주셨네요. 일요일이라 알바 일찍 끝내고 늦은 저녁밥 먹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기다리지만 이 시간에 밥 차리게 하는 게 미안해서 편의점 식사로 대체합니다. 늦은 시간이라 편의점만 문 열었네요. 혼자 먹어서 미안해요. 여름도 다 왔는데 인투 딥 신청드려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 그래도 밥 차리게 하는 게 미안해서 편의점 식사를 하시는구나. 그래도 아내분은 그 남편분 얼굴 보면서 식사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저도 뭐 사실 경험도 없으면서 그냥 한번 드려본 말씀입니다. 7373번님, 새벽 공감 출석합니다. 0511번님도 권디 목소리 반가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사연들 많이 보내주셔서 저도 늘 힘이 나고 즐겁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노래 듣겠습니다. 4424번님이 신청해 주셨죠. 프레디 머큐리입니다. Show must go on.

0: TBS 캠페인
1: 도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터널. 터널 안에 사고가 나서 화재로까지 이어지면 정말 위험한데요. 터널 화재 시 입구에 내려오는 진입 차단 장치를 발견하는 경우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미 터널 안에 있다면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야 합니다. 차를 이동하기 힘들 땐 갓길로 옮긴 뒤 엔진을 끄고 열쇠를 놓아둔 채 대피하고요. 젖은 수건이나 물티슈로 코와 입을 막고 반드시 연기를 등진 채로 유독가스를 피해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파울로 시티, 춤추는 사람들 들으셨습니다.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에서는 영화 감독님을 모시고 영화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새롭게 영화가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나빌레라. 감독님, 현진식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야, 저 그 영화 감독님은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봐요.
1: 어차피 다 같은 사람입니다.
0: 저는 영화 감독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우러야 되잖아요.
1: 그렇죠. 뭐
0: 이를테면 보컬은 노래만 잘하면 되고 기타는 기타만 잘 치면 되는데 그 하나의 음악을 프로듀싱하는 사람은 다 알아야 되고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음악도 그렇게 힘든데 이건 사실 영화란 말이죠. 언제서부터 이렇게 영화 감독 일을 하신 거예요?
1: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다큐멘터리,
0: 네네.
1: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인 건데 그러니까
0: 네네.
1: 다큐멘터리는 그 아마 많은 분들 아실 텐데 니마 극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를 제가 편집을 냈었어요.
0: 그래서 그때부터
1: 해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었고 그 직후에 이제 그 제가 연출하는 작품들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완성한 게 저한테는 이제 세 번째 작품이고요. 개봉으로는 두 번째 작품이고요.
0: 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아, 그 편집을 하셨구나.
1: 네네.
0: 아,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개봉하는 그 소리 없이 나빌레라. 이거를 그 만드신 개인적인 이유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1: 소리 없이 나빌레라는 그 청각장애인 무용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어떤 들리지 않는 환경을 막 극복해서 뭔가 해내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아주 약간 들리는 그 미약한 청력 안에서 여기서 해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 환경 안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되는 어떤 음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만들게 됐던 계기가, 저도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 이전에 음악을 만드는 사람인데, 원래 또 음악을 더 오래 해왔고요. 근데 제가 왼쪽 귀가 잘 안 들려요. 이명이 되게 심하고. 그래서 근데 뭐, 왼쪽 귀가 안 좋은지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은 몇 년 전에 좀 요즘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왼쪽 귀가 상태가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음악을 만드는 일을 한다. 근데 내가 작업을 하면서 내가 들었던 음악 소리와 보통 사람들이 듣는 소리가 다르겠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주 당연하게 그렇죠라고 하시는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0: 일반적으로 들리는 소리와 감독님이 들리는 소리가
1: 다른 거죠. 그래서 그때 되게 심각하게 고민했던 게 이거 그만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그래도 그냥 어떻게든 하고는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가졌던 생각들이 저한테 좀 오래 남아 있었고 그 생각들이 이제 좀 더 지나면서 한번 그냥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던 거죠. 좀 약간 오기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 음악에 대한 정의를 조금씩 다시 내려보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막연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로 가야 될지도. 그래서 이제 이때의 어떤 생각, 고민 이런 거를 다큐멘터리로 풀어보고 싶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출발 방향이었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걸 어떤 이야기로 풀지에 대해서는 되게 막연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기획도 한번 해보고 저런 기획도 해보고 하다가 아, 장애인 예술가들의 이야기로 갔을 때 여기서 이제 내가 풀고 싶었던 이야기를 여기서 풀어놓을 수가 있겠다 하고 지금 이 소리 없이 나빌라라의 주인공 청각장애 무용수 고아라 씨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고아라 씨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어떤 방향 이런 쪽들이 제가 어떤 고민하는 방향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에는 이제 아라 씨의 어떤 활동들이 쭉 이어지지만 그 이제 이면에는 어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편안하게 깔릴 수가 있었던 거죠.
0: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그 살짝 그 영화에 관한 얘기가 살짝 있었는데 다큐고 잠깐 그러면 어떤 영화인지 뭐 스포까지 다큐도 그런 게 있나 스포 이런 게 잘 모르겠는데 그 영화 얘기 이번에 소리 없이 나빌레라 얘기를 조금만 더 해주시죠.
1: 네, 소리 없이 나빌레라는 이제 딱 간략하게 말한다면은 청각장애 무용수가 던지는 어떤 음악이 우리에게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이잖아요. 청각장애인 하게 되면은 음악을 듣지 못하는 네네. 아니면 들린다 하더라도 이제 보통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은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제 환경에서 비롯된 이제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 이 주인공 고아라 씨는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 평창 패럴림픽 폐막식 때 그 되게 성대하게 치러졌던 공연이 있거든요. 그 공연의 주역 댄서로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알려졌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런 쪽 그 장애 예술가 쪽에서는 이제 이미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음악에 의지하지 않고 어떤 춤을 춘다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알려지신 거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거는 자 어떤 고아라 씨가 공연을 할 때 아라 씨는 지금 어떤 음악에 크게 의지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은 그 공연은 음악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네. 관객들은 이걸 그렇죠. 같이 감상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음악은 실제로 나왔던 그 음악도 고아라 씨에겐 일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궁금해졌던 거예요. 고아라 씨의 귀에 음악이 이 음악이 어떻게 들렸을까? 그렇다면은 고아라 씨의 귀에도 조금은 더 음악에 대해서 이 음악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은 없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이게 또 정확하게 고아라 씨의 고민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춤을 추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같이 이 춤의 배경으로 하는 음악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춤을 춘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예술적인 완성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아라 씨도 자기의 어떤 음악에 대한 접근, 음악에 대한 이해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딜레마가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서로 목적이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고아라 씨가 이제 음악에 대해서 하나씩 탐구해 나가는 이야기가 됐었고 그리고 뭐 아까 스포일러 말씀하셨는데 그 되게 흥행이 많이 되는 상업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일러 어떻게든 가리겠지만 저희 같은 예술영화, 독립예술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스포일러 가리고 할 그런 그 여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음악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고아라 씨가 출산을 하고 아이를 기르기 시작하거든요. 그 과정에 아이와 함께 하게 되면서 어떤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여기서
0: 아, 그렇구나.
1: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그 주인공 고아라 씨가 그 중학교 때 중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르다가 되게 좀 창피한 일을 당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노래를 할 때 어떤 음정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잘 소위 말해서 모니터가 잘 안 되거든요.
0: 그치.
1: 그래서 노래가 약간 우스꽝스럽게 나오기가 쉬워요. 근데 아무래도 그때 이제 중학생 친구들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거에 대한 감수성이 아직은 좀 덜 잡힐 때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친구들이 좀 많이 웃었나 봐요. 근데 그때 이후로 그 아라 씨가 좀 상처를 받아가지고 20년간 노래를 한 번도 안 하셨대요. 20년간.
0: 그랬겠네요. 진짜 네.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1: 영화 안에서 아기를 재우기 위해서 자장가를 부르는데 그게 진짜로 20년 만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0: 아,
1: 영화 안에 담겨 있습니다.
0: 아유, 아, 어, 이게 참 느낌도 그 참 남다르겠어요. 진짜. 아. 혹시 저희가 감독님 모시기 전에 파울로 시티의 춤추는 사람들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이 노래를 감독님이 갖고 오셨단 말이죠.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영화하고도 관계가 있는 노래인 것 같긴 한데 이 파울로 시티 그리고 이 노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1: 네.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 약간 혼란스러운 자리인데 왜냐하면 제가 영화를 연출한 감독으로서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이제 파울로 시티의 이제 뮤지션으로 와야 되는 건지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영화를 하기 전에 파울로 시티라는 인디 밴드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었고요.
0: 네.
1: 2014년부터 해왔으니까 꽤 오래되긴 했어요. 물론 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이긴 하지만요. 파울로 시티는 이제 그 포스트락, 슈게이징 좀 이런 쪽 장르를 하는
0: 네네.
1: 이제 밴드인데 그 시작하던 당시에는 좀 생소했던 장르지만 요즘은 또 슈게이징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네.
1: 그 바람에 좀 올라타야 되는데 아직 시원하게 올라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울로 시티에서 모든 곡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악 만드는 전반적인 걸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보컬이 이제 여기서 노래를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0: 사실 저희가 그 출연 섭외를 드렸을 때 그 출연 섭외가 제일 편안하고 가능했던 이유는 그냥 딱 영화만 하는 거면 저희가 음악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걸 영화만 해서 풀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감독님은 사실 영화 감독이 이기도 하지만 또 현역 뮤지션이기도 하시니까 음악 프로에서 충분히 우리가 같이 소화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섭외를 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파울로 시티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아까 들은 노래가 춤추는 사람들. 이번엔 또 어떤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1: 아까 그 춤추는 사람들은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 음악 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음악감독으로서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몇 년 전에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모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모어 그 거기에서 영화음악으로 만들었던 이제 트랙들 중에서
0: 네.
1: 한 곡을 이제 따로 뽑아서 이 곡을 보컬곡으로 확장해서 만든 게 춤추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이제 댄서에 대한 음악이었어요.
0: 네.
1: 그런 것이었고 지금 또 한 곡이 그러니까 파울로 시티가 지금 꽤 활동한 기간 자체는 긴데 그 사이에 어떤 그 멤버 체제 변화들이 좀 있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전형적인 4인조 이제 락밴드였고 한번 이제 밴드 멤버들 정리가 한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한동안 저 혼자서 이제 원맨 밴드 형식으로 갔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밴드 형태로 이제 다시 정리가 된 상태인데 제가 원맨 밴드로 하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쪽을 이제 그 스튜디오 밴드라고도 많이 하죠. 그때 제가 영화 음악을 시작할 때였고 그래서 그 영화 음악 작업의 방식이 파울로 시티 작업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때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들어가는 악기도 일렉트릭 기타나 뭐 베이스 드럼 이외에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있다가 그때부터 뭐 신디사이저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사운드 디자인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었고 그러면서 그때쯤부터 뭔가 파울로 시티의 음악에 어떤 영화 음악

0: 사회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었고, 결정적으로 그 시기 때가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곡을 작업했을 그 시기 때가 세월호 때였어요.
1: 아, 네.
0: 그러니까 세월호 직후에 어떤 이것과 관련된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만든 곡인데, 제목 숫자 1이라는 곡이고요.
1: 1.
0: 1. 이 숫자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보면은 읽지 않은 메시지 있죠.
1: 아.
0: 근데, 네, 그 근데 이제 그 세월호 때.
1: 아유, 네.
0: 너 괜찮아? 그래서 친구나 부모님이 보냈던 카카오톡 메시지에 그 배 안에 있던 친구들은 그걸 확인 못하고 영원히 남아있을 일. 이런 의미로 만들었던 곡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되게 영화적인, 그 다음 다큐멘터리적이고, 그리고 사운드 측면에서도 좀 더 영화 음악적인 그런 좀 시기에 만들었던 곡이어서, 오늘 이게 그 제가 오늘 영화 감독으로서 그리고 뮤지션으로서 그 정체성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곡일 것 같아서 가져온 곡입니다.
1: 네, 이 선곡표에 파울로 시티 1 이렇게 써 있어서 1 무슨 의미일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이제 알겠습니다. 아, 메시지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일을 쓰셨네. 아휴, 그냥 설명만 듣는데도 벌써 그냥 마음이 좀 먹먹해지네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울로 시티입니다. 1.

0: 파울로 시티 1 듣고 오셨습니다. 영화 소리 없이 나빌레라의 감독님이시죠. 현진식 감독님하고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감독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런 깊은 뜻이 있는 노래였어요. 아, 감독님, 다시 영화 얘기로 잠깐 좀 돌아와서요.
1: 네.
0: 저희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런 다큐나 이런 독립영화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좀 초대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한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초대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극장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이런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어떤 이제 소위 독립예술영화라고 하죠.
0: 네네.
1: 독립예술영화가 사실 굉장히 활발하고 꾸준하게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접근이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뭐 그 접근이 쉽지 않은 거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제일 큰 이유는 극장에서 잘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 영화도 이제 6월 24일 날 개봉 예정이고 이제 개봉하겠지만 6월 24일에 극장에 가본다고 이 영화가 싹 다 걸려 있거나 하는 게 아닌 거죠.
0: 그렇겠죠. 네. 네네.
1: 그 CGV라든가 이제 그런 대형 극장 체인 같은 경우에는 걸리기는 하지만 뭐 어떤 시간에 뭐 아침 시간대 이런 식으로 되게 그 좀 관객들이 찾기 어려운 시간대에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독립 예술 영화를 주로 이제 많이 틀어주는 이제 그런 극장들도 꽤 많아요. 많은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쪽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데 또 여기서도 또 하나 또 이제 딜레마가 있다면은 거의 서울로 너무 지금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서울.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 CGV에 걸리지 않으면 보기 어려운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많이 봐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도 참 이 어떻게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딱 말하기가 힘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독립예술 영화를 개봉할 때 항상 입버릇처럼 하게 되는 말이 그래도 이 영화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봉 첫 주에 어떻게든 상영관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봐달라는 거예요. 첫 주. 왜냐면은 첫 주에 그래도 약간 희망적인 성적이 나오면은 스코어, 그러니까 스코어 수죠. 관객 수. 첫 주에 약간 희망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극장에서 조금씩 편성을 더해주기 시작해요. 아,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는구나 하게 되면 이제 조금씩 이제 관객들이 접근하기 좋은 시간대에도 하나씩 걸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독립예술 영화들은 개봉할 때 거의 첫 주에 목숨을 걸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막 주변의 지인들한테도 무조건 첫 주 주말에 무조건 가서 봐달라. 어떤 때 우리가 표를 사서 줘가면서까지.
0: 네네.
1: 그러니까 아. 아마도 지금 저희 배급사 대표님 말씀으로는 지금 여기에도 그 초대권 늘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초대권을 해드리면은 가능하면 첫 주, 무조건 첫 주에, 첫 주 주말에 관람을 해주셨으면은 이 영화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살아남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0: 네. 열매 아까 말씀하셨었죠?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 다섯 분께 1인당 2매씩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연이나 댓글창에 소리 없이 나빌레라 초대권 원합니다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그중에 다섯 분 추첨해가지고 1인당 2매씩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 지금 우리 감독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쪽 영화 생리를 잘 몰랐는데 꼭 첫 주에 6월 24일 개봉이죠.
1: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영화 배급사에다가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배급사에서 전화가 갈 겁니다. 그러면 사는 지역과 시간에 맞게 거기 맞는 예매권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신청해 주시고요. 혹시나 받긴 받으셨는데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간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른 분한테도 꼭 해서 꼭 보러 갈 수 있게끔 그래서 한번 힘 한번 실어보지요. 6월 24일 개봉하는 소리 없이 나빌레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독님 벌써 이제 우리 헤어질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마지막 곡도 그 영화 관계에 있는 또 우리 감독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 파울로 시티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싶은데 소개하면서 오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 네. 얼마 전에 발표했었던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0: 네.
1: 그 제목은 안녕 도쿄라는 곡인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최근에 이제 앨범에 실리긴 했으나 제가 만들었던 가장 오래된 곡이기도 해요. 오래된 곡이어서 제가 음악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로 일종의 좀 셀프 리메이크 형식으로 여러 차례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었었는데 아마 이번이 최종 완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그런 버전이어서 어쩌면은 이 곡 때문에 제가 음악 생활을 시작했었고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곡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한 곡을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이 곡을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유, 오늘 많은 얘기 나누었습니다. 감독님 다시 한번 그 영화 잘 되기 저희도 같이 바라고요.
1: 네.
0: 네. 그 마지막 곡 파울로 시티의 안녕 도쿄 들으면서 감독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 곡 나가고 있죠.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

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TBS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휴 더워.
3: 아휴 왜 이렇게 덥냐.
2: 너무 덥네.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예춘이야,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 봤지만 나는 도련님이 오고 어찌 업어요.
0: 얘야, 그저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0: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권 북부와 경상 서부 내륙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가벼운 우산 하나 챙기면 좋겠고요.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서 덥겠습니다. 한편 아직까지는 도로 상황 대부분 여유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들도 대부분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한데요. 내부순환로는 성산 방면으로 정릉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 진행되는 곳 있으니까요.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부산 쪽으로 멀리 영동 진입로에는 사고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1: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휴일인 오늘 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 들어 있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호남, 영남, 서부 내륙에 5에서 최고 5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또 어제 서울은 올해 들어서 가장 더웠습니다.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아직까지는 도로 상황 대부분 여유가 있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노오지 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승용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서초 사이 5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하는 곳이 있으니까요.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더운 여름철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야외 작업이나 활동 시에는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해 주시고요. 그늘에서 휴식 그리고 충분한 물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사는 이 가족과 이웃의 안전도 살펴보시기 당부드립니다. 한편 아직까지 도로 상황은 대부분 여유가 있는데요.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들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한 가운데 이제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 정체가 시작됐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는 소통 원활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